0: 죽었습니다.
1: 나 근데 우리 가라잡아 하면서 저분들을 맞추게 못 따르네.
0: 뭔가
2: 그 소리를 나 겨려 빵빵빵 왔었네 왔었네 그 소리를 나 겨려 가자고 어휴.